0: 자기 왜 빌려고 봐.
1: 나 봐. 이게 뭐든 인간이 남이나 모든
0: 시간 알자. 엄마가 애나야.
2: 엄마가 나 때만 같아. 마마. 엄마가 나 애나야. 마마. 엄마가 나 때만 지내. 마마.
0: 나. 좋아하는 거야.